0: 아유, 자, 앞에.
1: 자, 그럼 이게 없냐?
2: 응? 여, 사람 문제.
0: 지하나?
3: 88.7 FM Surabaya. Suara warga Indonesia.